시작합니다. 시작합니다. 에너지 2000입니다. 사모프 라디오 플레이 에너지 2000입니다. 스월리 베스 플랫노 오트 라디오 플레이 도착하게.